0: 가 힐리고 히보 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 헬로 놀리.
1: Tener la razón no es una razón para atropellar a los demás.